0: 완성별 내 우주의 너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
1: 너는 내 별이잖아 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